0: programming for Toronto Italian-speaking community can be heard every Saturday from 7 a.m. to 7:30 a.m. on AM 1430 CHKT Fairchild Radio.
1: This is AM 1430 CHKT Fairchild Radio, Toronto.
2: The following are program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of Greater Toronto. Opinions and views expressed here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ose of this station.
1: Now, the Korean program on AM 1430 CHKT Fairchild Radio.
3: Please note that this is a repeat broadcast of a previously aired program. Any time-sensitive announcements cannot be deemed current. We hope you enjoy it.
4: 듣고 있나요? Radio 6.
5: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식스입니다.
6: 어떤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식스입니다.
7: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거슬리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8: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9: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10: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10월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가계경제와 건강,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제도와 법규가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됩니다. 지원금 지급과 노령연금 인상 소식부터 세금 이자율 및 의약품 관리 규정까지 꼭 챙겨야 할 변경사항들을 전해드립니다. 10월 5일을 시작으로 자격을 갖춘 가구를 대상으로 비과세 지원금인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혜택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5년 세금 신고 기준 가족 순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은 최대 $679, 부부는 최대 $890, 19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34가 지급됩니다. 또한 노년층을 위한 노령보장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28일 지급분부터 1.4% 인상됩니다. 65세에서 74세 월 최대 지급액은 $762, 75세 이상은 $838로 오릅니다. 과거 세금 미신고로 탄소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오는 30일까지 미신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1,800를 4인 가구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국세청의 4분기 이자율이 조정돼 세금이나 캐나다 국민연금 분담금 연체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은 7%로 책정됐습니다. 반면 일반 납세자의 초과 납부 환급 이자율은 5%, 임직원 무이자 저금리 대출 과세 혜택 이자율은 3%가 적용됩니다. 의약품 및 건강제품 규정도 바뀝니다. 10월 1일을 시작으로 제조업체의 안전성 평가 연간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약국에서는 전문 테크니션의 구두 처방 접수 및 약사의 처방 전 연장과 이전 권한이 최대 2년 관리로 확대되는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1985년 이후 캐나다군 복무 중 인종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전 현지 군인을 대상으로 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 신청이 오는 15일 밤 11시 59분 마감됩니다. 피해 심각성에 따라 5천 달러에서 최대 3만 5천 달러까지 지급됩니다. 아울러 오는 31일까지 모든 담배 제품 포장 상단 측면에 새로운 건강위험 경고 문구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10월에는 지원금 수령과 합의금 신청 등 마감일이 정해진 항목들이 많은 만큼 해당되신

맥켄지 씨는 데이터 센터를 경공업 시설로 재분류해 줄 것을 주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분류 변경 시 세수 수입이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AI 학습과 운영에 쓰이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1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이는 최대 7만 5천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현재 캐나다 내 5곳 중 2곳이 BC주에 위치해 있으며 텔러스와 벨 캐나다 등 대기업들도 BC주 내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전력 및 용수 소비, 열과 소음 발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지자체가 이를 관리할 용도 지역 규정이나 행정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의 지역사회 편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연방 주정부 차원의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C주 지방정부연합은 지난 9월 연례 회의에서 데이터 센터를 경공업으로 재분류해달라는 맥켄지 씨의 세제 개편안을 공식 지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방정부가 대규모 전력 수요와 토지 이용에 따른 비용을 적절히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BC주 재무부는 매년 재산 분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세제 개편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유치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지역 사회와 혜택을 정당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해 보입니다. BC주의 911 응급전화 시스템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차세대 디지털 네트워크로 교체됩니다. 앞으로 두 달간 BC주 전역에서 단계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변화와 주의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업은 CRTC, 즉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현대화 프로젝트로 BC주 정부도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밴쿠버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 전환이 진행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전체 시스템 교체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교체가 완료된 후에도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911에 전화를 거는 기존 접수 방식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동 콜백 시스템의 도입인데 기존에는 연결 직후 끊긴 짧은 전화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새 디지털 시스템은 단 수 밀리초 만에 끊어진 짧은 전화까지 모두 감지해 포켓 다이얼 등 오발신 전화를 즉시 포착합니다. 전화가 상담원 연결 전 즉시 끊기면 시스템이 해당 번호로 자동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 안내 메시지를 재생하는데 실제 응급 상황인 경우 1번을 누르면 911 상담원과 연결되고 실수로 걸린 전화인 경우 3번을 누르면 오발신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콜백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콜백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향후 디지털 응급 서비스 확장을 위한 발판으로서 이어 시스템 안정화 및 전국 일정, 911 실시간 문자 메시지 송수신, 정확한 위치 정보 확인,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공유 등의 첨단 기능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정부가 캐나다 연방정부를 향해 BC주 서부 해안에 신규 송유관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공유하는 살리시의 해역에서 대형 유조선 운항이 급증할 경우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는 물론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워싱턴주 생태부의 케이시 시킬러 국장은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 무역 담당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워싱턴주 측은 리치먼드 인근 로버츠 뱅크를 잇는 신규 송유관이 건설되면 살리시에를 통한 원유 수출량이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나며 하루 100만 배럴 처리를 위해 이틀에 한 척꼴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운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킬러 국장은 양국의 현행 방제 인력과 장비로는 대형 유조선 사고 시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초대형 유조선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1989년 알래스카 엑손 발데즈호 사고의 최대 8배에 달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기름 유출로 양국 주민의 생계와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마크

0: 북한이 캐나다 총리와 알버타주 다니엘 스미스 수상은 에너지 수출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서부 해안 송유관 사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신속한 승인을 위해 해당 사업을 국가적 중요 프로젝트로 지정해 환경 심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생태부는 캐나다 정부가 사업 승인을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기름 유출 위험과 방제 능력을 양국이 함께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국 간 협의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올해 BC주를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 광견병에 노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예방치료를 받은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올해 BC주에서 광견병 잠재적 노출로 예방치료를 받은 사례는 1,598건으로 지난해 931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것이 실제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증가보다는 동물 접촉 후 의료기관을 찾는 시민들의 예방의식이 높아진 영향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견병은 일단 증상이 발현되면 치사율이 상당히 높지만 발병 전 예방치료를 받으면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BC 질병통제센터와 헬셀링크 BC는 박쥐 등 위험동물과 신체적으로 접촉했을 경우 접촉 부위를 즉시 비누와 물로 최소 15분 이상 씻어낸 뒤 병원을 찾아 백신을 투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여름 고양이가 집으로 물고 들어온 박쥐가 광견병 양성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수의사들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개나 고양이라도 생후 3개월부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주기적으로 추가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의사들은 야생동물이나 쥐의 소변을 통해 전염돼 신장과 간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세균성 질환인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3: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4: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벌써 추석이 성큼 다가왔지요. 추석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릴 적 고향집 마당에 둥근 보름달이 떠 있고 그 앞에서 온 가족이 송편을 빚으며 웃음꽃을 피웠던 기억이 나요. 아침부터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전과 나물, 그리고 아버지의 묵묵한 손길이 담긴 송편이 식탁에 놓였던 풍경도 기억이 나는데요. 멀리서도 잊혀지지 않는 그 순간들이 이맘때면 마음속에 차오르곤 하지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큼은 같은 달을 바라보며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추억은 어떤 모습인가요? 고향으로 달려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달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고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소피아의 뮤직브레이크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채워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요즘 날씨에 감상하기 딱 좋은 곡들로 선곡해봤거든요.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든 라디오 틀어놓으시고 음악 감상하시면서 하시는 일 편안하게 즐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의 첫 곡, 몽이님이 신청해 주신 정승환 다시 사랑한다면 듣고 올게요.